불 거로등 가든 가루나나 우파르저테 비케얀토 지반 와싱카로트 니르탕카로트 자타마르카테 아네크 사슨 தாடந்த ஜம்தூதே தவசங்கே.

그 사이드에 철에 해타하게 내 잡아 가르댔다. 새로 발견됐다. 고스트 하디 어르 참으라 조타 지섬에 자름에 꽃을 놓다 꽃 빗어 가야 꽃 빗 가야 바자름에 레 가이 ताते फिकते